0: 있고 아니야 이거 오아이라고 하거든요.
1: 오아웨이야 과가도 오메호 뭐야?
0: 에비. 아니 내내 멤버 고냐 에레고 이고냐 이라.
1: 아 거글라샤만 보이고냐?
0: 네.
1: 아이고 오아과샤 에비.
0: 멤버를 얻어요.
1: 뭐 멤버를 얻어 나와 혼날 거야 왜야 과나 뭐 배바 호아.
0: 아 해라는 데 거니까 마이샤가 해라라는 멤버 고냐?
1: 아하 에하 에고 리비면 되어야 과.
0: 에 리비. 아 에테바.
1: 아 에 리비.
0: 어제해로 배자.
1: 어제해로 아버지 가야 이거라 하고 싶어?
0: 이거? 너네 과라 가야 이베.
1: 배롱다이 과 이거라 해라 고 나시 만두 아이. 아이 내가 나시 알고 이제 이거 미고 맞아 이거 해라. 아이 내가 희나고 아니면 만두 아하 나고 이마 희나고 맞아 메고 오가 이에 다 배서 제자 과베. 배우기 배.
0: 이부.
1: 내가 오이자 배우자 보안양대.
0: 이부 배야 스녀.
1: 이부 너네 아이.
0: 마에 오가 이에 다운.
1: 오가 이에 다운 이베.
0: 내 대이샤 과메메?
1: 내 대이샤 과메메?
0: 에 오빠야 빌려 빌려
1: 빌려 에또 아제만 내내 머리야 이때고 내가야
0: 아 이때만 오빠야
1: 에 최고 다 이때니고 에또 아마 아자지고 해놔고 오래 꾸냐까라 이거 오래 멤버하베 이규브이 꿰베 오래 멤버이브이 꿰티고 마자 해라
0: 아 나 오빠 마요르 데 todos 마요르 베나 세뇨
1: 마요르? 아 이베 빌려 마요르 콜라라 하쿠에 춤베
0: 에
1: 세만우 아마
0: Ándate con el bulle, ya la abuela ya tranquilizante.
1: ¿Qué?